내가 보기엔 너네는 땡. 우리 모두가 땡. 누가 그 팔이 좋든 간에 나는 땡 전혀 상관하네.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0: 한 뒤 거울을 봐 거기 숨쉬는 바로 너의 헤이로 우린 셀러브라 셀러브레이트 아직 박슬 no way 네가 뭔데 날 인정해 이런 값 하는 개구리들 음을 안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땡
1: 엘파 엘삼 삼파 땡 유로